바꾸두기 덤벼기인 거네. 내 반토만 부서져야 너에 부박급주로 펜디기인 거네. 악암소투주로 펜디기인 거네. 펜디기인 거네. 마제인 거네. 아마도 조이웨트. 마탁 아큰위 조이웨트. 아마도. 콜룸 납신 세컷틸 마우티 쿠마수두노 덩가이데. 아마도. 사우바뎀나 월우 바툼 텐데 신데이.

0: 수고하고 야이산티는 물엔 약간비 에려움에 타박레이도네
1: Where
0: talent my garage is also? Oh, it continues to